호킹아 마하라 기타쿠 다머리 기타가 카리코 오테리키 우트마리 아무리코라 파파레치 후이마이티 카후이 기티똥오테라 파파레치 Kimi here, money coach. Hawaki get the down it. Mommy taru me he tane. Fuck a nui at the toe ho. Aha koa kare ko. He money ipohara ana me he ho ho.